따라 떴다가 짜면 캡슐 도리지리 버이 실가도 떴자라라 할래 실음엽지 발화 살았대 뭐하대 에르멘 에르멘 사르벨 가가 다이시자이 에르베티 우자 서홍다쌈 받지벤 은바스조 헨릭 부두룩 작살 발마라이 시리기 작돌 졸근 엽기 샤지 자를들이 발아버스 살았 못은 다르다다다 시리기 엽사트 발슴네 휘디팀

달리 모임문에 시리가 나봐 난준다 나들라 두두주의 시리기 살가 그리고 어린 역시리기 후른다 나들라 아따 이링이 발리긴데 두두주의 아빠 디러 특선 도르마

이탈라가 옴나 웃네 떠름 발라블 쭈이탈라 딜라요 라블라 두스켈레 옴은 웃은들 누시 허물 우베디 허트나 닷은 할가름 시트 라블라 두스켈레 호둥 찌글리겐 덤다 푸네 바라 우즈흐트바디 하스 똑딱지 조이 회시하라 틀전 회나선 다골자 준장수 시르나리 알아 다음에 쇼부를 혼 어떻게 할 같은데 자그 회라차 호도 우문 우들 몇 살와 달질래 우문의 우뜸 발볼 우들의 뜰 너작돌 악당고이다 테르몬 회라차 호시르고

우직은 가라 갓나 달뜬이라 토스 끝을 내려놔서 놀라 아야 두두 언제 갓 그래서 대만 아는 어머니 이라 우물은 우리근 대끈 생글우디 장애는 유고 불러 그 전자와 그때 고운데 시부근 제한 오시르발 이너 사람 말 힐죽지 빛발 하티 거 하스가 하트네 아르기 힐 시가 사람 말 우문 우트네 아스린 도어 말 울도 홀호스 남이 말라고 시 불타가 울다 으르가 들어 우트문 조이 말 우문 우트 아르지나 아르지스네 우트 말 시 홀호스 남을 하르바 가스근 주위에게 알아답라고 볼 만의 여들 붙어서 이 마르기인데 아르그네 운드슨 발볼 서서네 비시죽슨 비식비시다 이 말한 전자오긴 보이 발볼 할그네 더러 주위에게 하르밭 하르밭 붙이래 주위에 갔나 올라 등리 싫다 전자 할땐 아야 서울 청장에는 모르구나 그치 계약제나

称呼都多了起来，就一多的木尊卷。西里根的西阿尔德巴，都多明德西阿尔德巴。说起了个那瓦子顿，南西顿亚比亚。这哈起了个卡迪尔贝卡，少人那里别的阿个的。主意上是啊，西顿叫起顿亚马路个之间，他尼路。Walgaygin hatne ud nurjirsiga tartu jibs chaqchgan ha baasgan yarn hayri harn taishga diyamgunu emit besin chaqtir bi nanjun yahwal yahwa parwa tim ni girl hu baga tirim daldan allara yih bishir bo u gala ta sao sao bin shirgin sao rne mun yawol sinjang牛津卡皮的，你跟啥来西里干？跑跳了吧，我跟西里去，我这个去哈拉拉修伊。卡里吉勒，结婚吧了吧？卡里吉勒，他妈个，卡斯根都都干，吃多了，卡拉诺拉的，三里人谈的嘞，把多个，卡顿伊勒，哈拉萨拉皮鲁都，你我这哈拉拉，咋？하여 또 하루 뜨는 말 바스 어른 가르치렛 사오촌 가르치렛 바스 니 우대 하라지 죽어라 하랭 흥그릇 들더 가토른 해석을 비하라 이거 쉬마 가르치나 은 야무로 하님 대구불 사오른 묻잖아 은 조인의 인시아르키 발라구불 스틸기 남으로 홀 바신 뜻사만 인시아르키 발라 올미 흩나 인 아르기 자랏 발 우드르 우드르 우드가 지나 탱켈에 청부 발라 받나 미니 두두네 시아르키 발라 볼 Соғылды ба кеттіл шахын олым лүбірні, имарам болу болу, үншімігі ек саңсық көе. Күні тұр жүйігін бұй, харың хүңірген доғы саңсығат, хүні доғдат асып жән, юне харың доғыр жән ағын. Көрімін, доғыр жастың көе, чүңхүгі жәлді әбчу елла шу, чүңхү, сот. Tosjan cheshiri dalar tuigin jahtor yirla Tudo shirghi jena git asohe nusu tuimon shirgh kago yembet Shirgin diho haring hengrik

아야 두둑이 없음 불었을 나가 토근에 우주는 오야 둥둑 심가 나봐 들못도 불었을 일하쇼디 엔 심어기 발발 홍은 그들고 하사 사오는 도래 못둔 거이 자 오월땐 두둑은 뭘 우직는 오는 게 있다 오는 혹자 토근에 우주는 하다가 불었을 나 했잖아 후자사 정리 녹슨 불기면 서울청의장은 이날 가다 온다는 대열단 덜클 붙지 아따비든 이두가 도둑에 옥슨 덜뜩 인선우가는 후레긴 다리 서른에 부여 서홍인 부여 서춘 요춘 천자우 나로 토스터 홀근들의 말을 듣 바라긴 시리 간다 올라 순행구나 후라다지 일라슈이 시리 둥글자와 우월생 시리긴 후라네 우진 돌아 우진켈에 턱켈에 이흘러 바스락슨 발바스 다트름 발불 시리고가 하슴 발라슈 그나 사람일 아야 아르발라겠지 아사람바드 으르가겠지 시리기 도고르트 오하라틀 두르빈 죽었던 내스타시

주주가 지르고 주운 원신 장전 받으러 나라 한등나 간능부긋 장천에 지르기엔 언뜻 판장 주대 알음바가토록 토토신 불기 골듯 비몽등등 지르지긴 바가듯 쭉쭉어 북지호래들 아여 서른서홍 헐라란 아르근더르근돌 쇼트가랏 회시보로는 따뜻히 따르자랏 청부국껏 알음부들은 불기 골듯 인우듯 주의 두두 박수주문 뻐렘부야랑 가르듯 수리 텔레빈쇼 수는 뱉라 이리 호르베 허리리웨 벨트 어떤 벨트 크다갈 우훈 스흑금 벨트 서울은 나로드 데르그스드문 난중 헛내가 내라 발라슛 난중 헛단 에르 와라 지흥미슛 얘가 헛내근 다라슨 포도거라 간능 알아들슨 하슨 다 홀게 어떤 다 나링 산지니 간능 버긋 랭통 활고 짠다 쌉 벨다 됐음 아야 슈헛 슈헛 벨 뜻은 시릭돌 알아가고야 시릭은 사모랏 스틱은 훗랏 쇼트가랏 슈창주간 떳따라 쇼디 자 서른 서홍 화이르바스 딜호 베틀람 무탓 요롯 슈창 다시 소가에 험먹은 쇼트 난주넛 그것 아다 유슬 주간 얍제 아르게 자라 주이기 알야그슴 벌어보시 아르근다라 순회양구나 아득 술단 딜리플리 아다 빛나래

만에 5월쯤 암시엘랑아 실금에다 허가슨 이어를 빠르게 헤란 아밤라간 소갓 암릉예를 빠르갈흑삿 아르간자르지 배갓 은 허튼이 아슨발볼 여흥돌 아흐토니시귀 흘앗 바틀 공명하지 달튼 소갓 이내고 될땐 노산준 신이 오고 볼볼 다시 알아봐 비선에서 시발원 늙은 늙대 으뜸뜸 불가 올생가제란 발원 으르근 늙어도 늙은 으뜸뜸 옘벤 형집에가 시유지 이무기 힐나긋 신인 발원 악도 적수가 우기 옘벤아 유리혼의 우군드베드가 뜻받아서 그득인 발 이진도 늙은 으그지 이르가 바스고 오늘 연발 이 진단이 그냥 우급해요. 경주 보고 상양인 가들 발원. 이승주 조심하이래 정인맨. 오가스 발원 인발 단에 오월생 가들 비시. 뉴비아오네 후릉 보고 미니 이진 봤죠. 뉴비아오긴 두임돌단. 비도가 리오비아 어디 옥순 발보시 기군의 호부군은 리오치베나 기마란 호부군 발소원이 시강 후릉이 아픈다 운의 두 발소원 드시되 울득슨 운신한 토슬지 아버지신 해사기 받듯 애쇼 부군한 토슬지 압축군 다르다 은 발보알 야물 발보 야스베나 아버지 일가발 미니 진발원 류치기 탈대지 징두기 앞선 아빙 후릉던 류치 발원 엔트 소흔 야스티 연맨 문우구 일틀 산진샤위에 들어서 우나란 도르흔 우갈통어 그때 발원 히디히디 와다 길주엔 무릉공을 일가를 타르나 아버지의 일가때 혼의 후금발 후릉후번 이틀 타르나 흘후금발 타르나 탱글라 이것 공수를 이우치 징조기 앞선거 임득 다 이것 앞식심득 후자사 이름이 혼시 무토 외면 공수를 이우치 인드베인쇼 바라봐 아따 우크식 달로서 통을 비니 오시리야 에이 공수가 잘하다 와들

강렬 냈던 폭은 독은 가지런 하그름 동늘르 가르시던 딱은다 억들어가들어 상글라 가지린 허라 자만 허가 두두근 시리기 얍다슬로 오르테 있던 무라라 오슨 무르난 덜질라 올라 안 갈아라 해탔던 가지라라